0: 人家写这些内容得了那么难的
1: 人家那些
0: 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
2: 家
0: 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
2: 家那些
0: 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家那些人